0: 야야 어서 와. 징그레링그레링그레링그레링그레링그레링. 대사 대사려. 아이 아이 아이 아이. 징그레링그레링그레링그레링그레링그레링. 징징. 야 유니어. 야 서예. 야 보카 유니어 라메.
1: El chingui ringui para ustedes en vivo aquí en el show de los animales hormigocha. Lista.
2: Lista.